불 거로당 가단 가루나나 우파르제테 비케얀토 지방 와승카로트 네르탕카로트 자타마르카테 아네크 사슨 타란트 잠두테 타우 상게

따지지 마라. 나 따지다 뭐, 나 따헛다 뭐, 나 빨아와르다 뭐, 나 산사르다 뭐. 개월 뿌링, 아가을 부르거다. 그러므로 젠단데 날, 우스디 야데 날, 뭐, 프레임 바나잔다. 어, 프레임, 이슈바르다 루페. 자트르, 따트르, 디사, 위사, 호에, 헬리오, 아누락. 어, 사헤브, 시리그루 고군 싱지 마하라, 프레임디 모르티. 어, 아브다 모울 프라마운, 사치카호, 손 레호 사베. 진 프레임 키요, 진 히 프라파요. 모 시마타 해, 프레임 아심 해. 산사르디 시마 해, 모 그라세디 비시마 해. 니랑카르 아심 해, 프레미 아심 해. 제세 코이 트라하트라, 프라부디 샤란디치 잔다 해. 아스라 파카르다 해. 아르조이 카르다 해, 아르다스 카르다 해. 아르스디 야드디치 도그다 해. 모 프레임 바르다 해. फिर कुछ भी चला जाए कुछ भी आ गया ना हरक ना सोग प्रेम ही प्रेम प्रेम ही प्रेम